야 엄마가 진통이 나와 엄마 일리 해서 진통 마을에 진통이 진통이 나 주야 제 오해 뭐 내일에 엄마 얼어 우월라 얼어 우월로프 얼어 말로 시야 좀 애참 시야 이거에